Choice FM 90.4 MHz. I ain't just passing by, I do whatever you like. Come down, turn up, I pay for your life. 네 흑인 묻자 하나, 어버 환인 게 뭐라 수확이 빈.